그런 다닐 때 고구야래. 유춘이 직세. 되게 안다 고네 셔셔봐. 너가 두문 우메 따와도 직세. 아때네 유제 뭐네 남도 가쇼를 보게 남도 차라 참아로 파 가네. 다들 외세 믿어 봐. 어, 다 대 직세. 다 대니부터 아니 간다지 직동 예미스네. 다 세동 송주스네인다. 아니 가족들에게 변화 다 대동이 미스네인다. 다 대강 소 대강 삼등이야래. 자기 내인도 지 변화 우마 최지인래 마요 마요라 사로 최지인래 장 마요라 사로 다 최지인 사들 니인지 고우도와 직동이 미 대강 삼당오래. 그러나 거주기 폐지다 직동 열매 다 소디간에 착제 전부 다 데리고 가보셔야 돼요. 다 어떤 사제는 소나 아니 사와 섬지 천이 동과 섬지 전신 세도 순주 순주 절제 천에 가서 그 세도 지민가 세도 세도 순주 거리야 다 가보셔야 아니 그는 저번 선배다 삼해배 시바 순하라고 육매직과 전에 그리고 상대 순대야지 유진다는 것이 거래. 자, 다디 모가다 런신순주 당강미 투지선에 순대야. 다 투지강미에서 순대야. 와다 디기 다 간다 사기거니 다 간다 상매니 순기 다 그게 따와 쏘순해야지. 어디를 다 직동님이 가는 것이야. 다 그래 구도가. 그래서 다 안다디 디신이 땡인지 세대하다 소대간 상담조리 디신이 우메다와 개바상마인바 우메다와 내식으로 체벌하지 데네르베다 직동 예미기 디니 이니 신랑 나발 샤데바지기 이니 군난게 땡인지 세만조대야지 그래도와 사디데 임바 인류 다 안데데 남버 미톡베 턴 우머 최기 인데 깡 마요라스 군소도 파괴 수직구야 세월 검신 냠라 만데버 권베 루보세. 다 소바침 비스는 지는 지는 대비 최참제 이게를 매버 구순 투기 경고 정시 예네 임버 떠네 관바 대자 단디 아 나와 서주스라디 아까 다시 다 마다 관대게 쉐지 탐실로 아드시마 다 보는 시기 유기 춘이 응원의 삼 담배 있나야 빼나 바로도 심배 태배 중래야 시시 념이 있어 수구도가 빼나 원도 지나 시시 념이 있어 아시고 요래 다가는 지금 로드고인이 흉망군 난리야. 아니 시버런신 매번이 양해되시 제반이 순하다고. 그런데 예민한 것은 누구가 스시님이 순 누구가. 단디 유춘이를 꼽으시. 유춘이는 삼단배이나 니가 런시 동반이면 집어치. 단디 난조 난고 탑기 거래야. 다 이시 육면시에서 쌓아두는 시기에 이르자네. 다 난시 시비 최대 탐지로 빼나 사운드에 최대로 제배이나. 아니 팀버 롱중 중어 룩도 시전에 송대하게 다가다 가수를 그게 지 친한 게 풍급지지 시전지 탐지하러 아니 레롱왕게 용대야 당연히 마답에 풍급지지 시전지 레롱왕게 레롱 레룽, 레롱왕게 용대야 레롱용야 되기디 人心解주 떡배 용대야 人心解주 떡배디 낭지 토송 용대야 다들 낭지 토송의 人心解주롱 人心解주 대인이 가시고리 그게 남도 숭진기 아니 숭진기 남도기 숭진기 롱기에네 다 노세네 아니 가시고리 그게 레사제 아니 누주 코코대야 누주 코안주대야 도승구여봐 자 다 팀벌 로도스잖아 다 지금

0: hard ascetic, asceticism and endure hardships as the Buddha did. However, this I think is wrong.
1: 다 좀 전 얘기 아니 뭐가 상관이 도마에는 이유 와르슬리야 아니 중국 당부도 관한이 말이 담바 실에 잠데 아니 중국 관한
0: So following the attainment of the full enlightenment, the Buddha, when he first began to give public sermons, teaching what he has realized, the first public sermon that he gave was at in Varanasi, and the theme of that first public teaching by the Buddha was the Four Noble Truths.
1: 단디 산지의 추격에 룸시도 부드레샤
0: And I feel that the Four Noble Truths,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really lays down the basic framework of the Buddha's teaching.
1: 제네다 좀된데 런이 아니 힘내 힘내 봐 럽도 좋네. 런중국관에다 냐버로 잡았나? 되네 아니 이제 코롱가데 귀신고 되네 알아서 써봐. 지금 코롱가데도 돼야 돼 아니. 가서 그게 이신건도 주니 지대내게 타내다 저도 중세 간다 좀된데 담바랑니다 아니 콩코 조디디 김네 김에 뭐 저도 중어 상주를 내야 되게 샤되게 가래 도스 전에다 낭배 아니 가서 그게 담배 나리야 저중 물미 다 그게 젠젠진이 담바 진주배서 샤디 가서 그게 괜찮음 샤되게 가래
0: So the Buddha himself, if you look at the Buddha's life, Buddha himself gave up the comforts of the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n ascetic lifestyle and led a celibate way of life by taking certain ordination. And also amongst the first disciples of the Buddha, such as the five disciples of the Buddha, all of them also took the vows of celibacy and grounded their spiritual practice on such a lifestyle or way of life. And because of this, in the history of Buddhism, from its first evolution,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 order, members of the ordered communit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eachings.
1: Mm. 전에 와서 좀 된 얘기, 아니, 그게 가시고 그래. 뇌, 아니, 라랭 꼬디디, 아니, 콜기, 가서 그래. 결혼주, 아니, 링시들의 연배 그돌이야, 아니, 좀 된 얘기야. 갈로 쇼기 채, 도시는 좀 된 얘기야. 잡았는 게 능는 게, 아니, 빵라, 도둑 샤워래, 쟤는 소화자단 도둑 샤워래, 잡아든 듯이 켜고래, 따와든 듯이 켜고래, 쟤네. 따와든 듯이 쟤네, 마침 된 얘기다. 마 그도 그도 얼마 걸어 넘기 전에 도스전에다 뒤에 로단데 이리 차버래 뒤에 친구 로단데 이리 차버래 전에다 대단 체비지 그게 응시이니 그게다 냠는 시야래야 아니 그게 대바시리야 대바시 남샤디 시베 타네 다 라링게 이르잖아 아니 자주 소중한 걸 남고 타네 단 로야지 송유아래 다 될라 토마르에니 가시고르 그게 신의 주비아지다 데네에니 상동 주비아지 제다 신의 주비아달이야 신의 그게 심 지지관이야 파도 중에 조디 친구 친구지 자 데네 인도 즉 거베냐 볼이야 토마르에니 믿고 거미야 믿고 거미야 다가는 신기인이 에니 미두가 가서라 랑그 류네 파에니 이제 페나 서식기로 가고 미팅에서 되고 이제 된대기 막 고민하는 얘기 간다 괴뱅이 뭐 해지 지기 여사래 되네 에니 미네 파트 미두베 다 킹류 파베 쳐버지 파트 야 초드 전에 야 초드 유르잖아 갈래 갈래 에니 미네 탑탑

0: 他因为等把三节一不给他对接看不到没把他三把这个出风这个跌阵跌地西东西呢他把他送给南给因为他胸部做这个的因为西京兄弟这个样的所以他现在他雷家给他把说了雷家的胸部电他雷家给了电给他把三节给他去塔山去加拿大加拿大把塔德为因为日本的国内的越南的这样提醒你告诉他加拿大越南一样就所有因为乌斯库给他解决的一直拿到了塔德为到这个南国的一个参谋楼给十年不就断这个样的这个就就是全部全部没在原来嘛都是他上面断掉下这个样的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piritual practice.
0: That's why the Lingxi Nanama Suwan is here. And it's then the Sanji Jumi Chet Chadigari. So the name in the Zane, any Chisholm Pugeda, and Devu Sound, Tetsugi, Dutelia, Pugeda, Kasul Puget, Tong of Chequa, the Sixum Chequa, Shayo in the Zane, Jumden de Nigi, and all the Shishing Dodel Sobosuva Kodulia, Nigi Beta, Shuchidi, Yata, the Tibonando, the Neda, Yavari, Chigajo Beginu Togi. 지금 남자야 쟁님 디가나 지 수야서로 다 가다 있는 좀 되는 능력이 아니 치디 야 제가 나로 되게 나 최지 차와 강사 능력이 지 최외 계시 멤버 최지 차와 지 또 쓰는 거야 돼 저자 가다 가는 저 때문에 진주 그 두셔 쓰이네 최 최외 그 돌이야 거리 다 치가네 지 차로 용기여야 돼 이네 이 강사 돼 자체 못 지게 야 말이 나다 돼 강체주 최디 다 자체 못 지게 근데 이미 이제 자네 차바보 능력이 틀리야 만세 공을 틀리 차지. 근데 틀리 때문에야 큰 사례 제일 다이니 아니 그 미라바 드시야 참으시네 까마르를 마음에도 규모스버 주고도 민호도 저도 드시시는 것도 다 아세요기 미다베 미다고 때문에 축수자버디 너의 두시디마다 땡체 아니 또 세그

0: 말이야. 아들 왜 떡지 랑어와 딘데기 그게 다 다시 최근에는 봐 줄세 너희들 전에 곧 문제를 한지 땡도 당해서 좋아. 다와 상제배 최기 다 가수를 보게 되는데 이네 왕중에게 나지 다 떡지 랑어에 다 풍물을 변심에 다다 파샤데 그러나 나란주 리스민로 왕중에게 저것도 불러 샤대야게 딘데기 나 랑겨왔지 여말이 있어. 다들 숨기지 So, today, you do that. They see you drum edgy, gog edgy, ding, and that, Casual, that's not sure. I'm not a side of a chair, that's a side of a chair, but that's a cabinet term. We are a chair.
1: S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hilosophical position, the difference, the demarcation between the Buddhist and a non Buddhist school of thought in ancient India was really made on the basis of. One's position on the nature of self. So the non-Buddhist school, who on the whole accept the notion of conception of a self as an eternal, unchanging, autonomous reality,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this belief in a self as an absolute eternal principle reinforces our innate tendency to believe in some kind of self as a master that controls our body and mind. Of course, Buddhists reject this notion of self, not only the metaphysical conception of self as postulated by non-Buddhist schools, but also Buddhists argue that our innate conception of self as some kind of distinct reality that that is the controller of our body and mind, that is also false. So it's the negation or the rejection of conception of selfhood that that characterizes a school of thought as a Buddhist.
0: 자상가 신앙의 개발 따윈 제야지다 다가서 그게 잠든 제야로 소문으로 제 다가다 저울대도 따윈 제야들이 사실은 이번 인도산에 아니 따오가다가 착제시 다 캐랑에디 다 가다 가쇼레 남과체제 근데 네이메 인도산에 뉴제 선제 미다과 사제 선제 동야와 최 선제 동시 다음에 양하는 답에 쉬웠어야 어라 딘데기 착제 시부디 되겐데라 근데 산제비 쉬웠어요 다외찬
1: So it is on the basis of the philosophical positions that distinction is made between Buddhist school of thought. These four seals are that all composite phenomena are transient and impermanen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the nature of suffering. That's the second seal. And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That's the third. And nirvana is the true peace. That's the fourth seal.
0: So that day, Dushin chegun kishin ma sene. Dai dujin ki, dujin dube bane chabam, keba. Chik keba chushi yin shinjale ya, ane, ho kishin jurra re chabre. Tena ane, panangaranzo da, kasur puke, gyunjin jikba di, drumme goba, maranzo be, tongshu du yedab chade yorba. China gongobu kanta kanyine, ko gyunjin jikra ya chigi. So that, 딘딘드브치기 균가야지 예 친절이야 그 깨지 직부치기 매나 아 그 균지가 배용도 말해 그 깨지 그 이니 표시 공오 육이세는 타마데 이니 그 균가로야지 융구야래 사다 균지 직부치 예 되는지 친절하고 그 깨지 직부다 이니 배차대요 깨지 민지하고 깨지 따도 되는지 배이나 계지 당부 계지 입에 두 걸레 배 뉴업에 시다이어나 대수부 시바시는 거라 또 유민시는 거 대화야지 근데 이번 주는 균이 저거도 시작한 가혹사래 그래서 근데 이번 인도다 계지 지야데 다야 지라마 로기 아니 가사 뒤지 천지 천이 가래 계속 시스템 송대하지기 코로코로야 깨로 사바지기 거기다 직송기한데다 지단으로 나보산제에 취하기 다 좀 더 소셰디 이디기 간다 직베 깨지 지기아디 친중기 규 삽도 쳐봐 말해있어 그다 깨지기 죽컬에 직베 더니도 깨버려있어 자 디데 임베 인디 깨지 담보 깨지 니베 두

0: 아랍의 시진 시진 중대다고 에어 최 탐제 순의 장소 수준 바람 순의 남진 파기 최 탐제로 아니 원이 주에 떠래 세네 순이 주잖아 단디 다지지 막하나 아니 할람베 저 차달 두요아래 차달 로데베다 딩은에 대나다 다 바다 섬 딩주 세지 생행은에 또 시인 주잖아 다운데 아니 다 할람베 차달라고 간다 드디어 이번 인도산에 다 애는 좀 된 데가 공부 뭐마도 거래를 해서 이나 이나 어떤 너도 공지기 공주 너도 공지로 공주니 다 저 해지 네 이분다 다 너도 공지로 공주네 애니 시중에 너가리야 애니 최대한 좀 뭐니 해봐 소야 디 애니 뭐니 미수 숨로 공네 애니 뭐니 해봐 소리스 대안에 동반이 있으잖아요. 강동의 시. 아니 강동의 각자. 각자 대시의 동의 동리세네. 거다 수명이 있으잖아요. 에너다. 동시 최전 샹왕스. 에너다 샹왕 다 가지다 가서래. 샹왕 조든 뉘제체다. 가다 가이네면 샹왕 조든 뉘제체. 제네다 저리 이미 있으잖아요. 뉘제가 당 아주 편년 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아주 뉘제가 셔나 차되게 아래. 자 이제 이 메인 산에다 조 샹왕 뉘제 샹왕도 조를 지니 다 샹왕 아 대네 강게 동아 가서디 에네 군다 군다라 남자 부 군다다 에네 가서디 신용세 군다 저 손배 남게다 대야 신용세 군다 사대리 이번에 각제 각제 군다 셰 다 샹왕 에네 다 다마다 그 샹왕 강이나야 다 뒤에디 에네 가시고 그게 가족 군다지 동배 애네 동배 용주 뜻이 저는 어디 전이 숨 채니 아다 드리 전이 숨 부디 모숨 채니 다 모니 숨 채니 다 대숨 부디 저절이야 모의 동수 만나를 요래 있어 봐 애네 샤와께와 모니 매봐 애네 군다 애네 전이 모니 매봐 애네 용주 전다 봐 모니 매봐 전 다 모니 미수 숨로 거네 애네 저 담제 ena ngoni me bare che chim den de du sum bare ma da cha chi sim bare de ni ene be sum me da me chim ro me je sa chi ma re sum ge are ga da chi sum chi sum wa da na zu me ya me ba chen tam je lo ene ga su ge ngoni mo du bu sa de gong ba de xian de sum re ma da cha chi sim ba kan de ma re che
1: so they therefore argue that not all things and events are purely mental constructs. If that is the case, then white would become black, black could be white, and so on. And therefore, one must accept at least the inner subjective experience, the world of consciousness, as having substantial reality. because of this, the mind only school, and they develop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such as this Heart Sutra, where the Buddha makes a categorical statement and explains that all things and events from the first category of the five aggregates, starting from form, feelings, discriminations, and so on, until the last category on the list, which is the omniscient mind of wisdom, omniscient wisdom mind of Buddha, and including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All of these categories are explained as being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ll across the board and categorically. So Chitta Mantrans, the mind-only school, interprets this and argues that these sutras, such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cannot be taken at their literal reading. They cannot be taken at their face value, because if we read them literally, as the Buddha has stated, there is no form, no feeling, no discriminations, and so on. And then, that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would constitute nihilism. So then they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by primarily deriving from Buddha's own scripture known as the Sandinirmochana Sutra, or the Sutra Unraveling the Intention of the Buddha, according to which a theory of the three natures is developed. And so the mind-only school explains the meaning of Buddha's teaching on the emptiness of intrinsic